에어링 헤드 크럼비 콩에치토 칼레그 파나 스왈 쿠르테 칼레그 파누 위달 와시 디베미 무달루게 테링 헤드 쿠라 이치 헤드 크럼비 마임 바파인 나샤이 가티마게 미훈 나샤이 야티문 나샤이 미스킨 나샤이 하루가 제히파와 다투르리 나시 아디티야 바미 훈쿠라 콤메 헤오카메 하마카슈아룽 알라 몰라 데네버리겐베

미사공 에어링 헤드 그럼 위 콩에치토 칼레그 파나 수알 구르테 칼레그 파노 위달 와시 디베미 무들게 테링 헤드 쿠라 이칭 헤드 그럼 위 마임 바페인 나샤이 가티마게 미후 나샤이 야티문 나샤이 미스키누 나샤이 하루가 지히파와 다트르리 나시 아디티야 바미 훈쿠라 콤메 헤오카메 하마카슈아룽 알라 몰라 데네 버리겐베